0: 부모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이 천주님께서 우리를 겁주시고 벌주실 때, 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3차 세계대전으로 천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So God is all the more pained as she is a mighty gift that she was created to help us in our salvation. And our stupidity is the greater since with her it is much easier to fight our temptations and live good Christian lives. Because the devotion to Our Lady, the goal of that devotion, is not Our Lady itself, it's the graces that she releases. Grace is the action of God.